0: 아시아나 102 리클리어 디렉 카시오.
1: 자, 네, 카시오 아시아나 102.
0: 페덱스 568 이탄 레스티딩 190 그래노 파르 시앙키 런웨이 16 레스트 아프로치.
2: 180 on the heading cleared ILS Yankee 16 left FedEx 5608.
0: Confirm FedEx 5608 heading 190 to intercept.
2: 190 to intercept, cleared ILS Yankee 16 left approach FedEx 5608.
0: Confirm. Asiana 102, Digital Maintain 9 at 3.
1: Digital Maintain 9 at 3, Asiana 102.

0: 벤츠라이너 14 리페어 디렉터 비너스 디서메 인텐스라이브 1 사이트로
1: 도쿄 프런스트리 245 데프트리 패스티 그린 엔터 레벨 150 스프라이벨 167 인포메이션 블리엣
0: TV245 도쿄 프로치 라메 16 레프트 클리어 파이어스 원 스완프 골프 아라이버
1: 라메 16 레프트 플라잉 클리어 비아 스완프 골프 아라이버 트리 245
0: 코리아네 707 턴 라이트링 210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
2: 헤딩 210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 코리아네요 707
0: GP23 플라이링 290 벡터 2 파이널 버치 코스 디서메인테 1234 SA 450 디서메인텐 6000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
3: 디센드 6000 덱이 120 데시멀 2 가스 A 450

0: 도쿄 스포츠 이탈 603 다이렉트 리피 제스파드 150 일본 17로
1: 이스타제트 603 도쿄 아프로치 라웨이 16레프 클리어드 비아 스완프 골프 라이버 리센트 리치 라이 트래블 150 바이 그립
0: RS 라네 16레프 스완프 골프 리센트 리치 라이 150 바이 그립 이스타제트 603
1: 이스타제트 603 레포트 파싱 RS2
0: 나우 패싱 클라벨 174
1: 로자 Orange Liner 624, turn left heading 340.
2: Left heading 340, Angela 624.
1: JGR 1107, Listener maintain 11000.
2: Listener maintain 11000, JGR 1107.